0: 부서뜨려 놨나? 부서뜨려서?
1: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
0: 와!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잠깐만요.
2: 내내 잠못 잡혀.
1: 마사로 샤이데.
2: 내내 잠못 잡혀.
1: 마사로 샤이데.